0: 짠이다. 어, 예.
1: 싸게
0: 짠이다. 짠이다.
1: 짠이다.
0: 짠이다. 예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ighten it up now. Oh, yeah. Now tighten it up, Augie. Yeah, now everybody tighten it up now. Now look here.